베스트 앨 베스트 앨 같아요. 아니 주세메 미에 베트리온나 이루타 아메리오르 루틴 이에 저 간다바트 탈데바테 레이텔 피트 이시네쿠 아멘 베르싱어 이 오리지널인 나스 페르쿠싱어 이 트리발라 피아노 네폴 알렌투 트리만 블루스 발라다바타 에이타 오리지널라스 컴파라타 바 팔폴라이 팔타 구나라 아타틱 gospel coro a 8 puntitos de chana. Pero bueno, ancho no, para por lo que en ya ven versión. Cante en título re Dixie Chicken.